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1: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경찰청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

0: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はい.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5: そ
0: 그래.
5: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いただきます。
2: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3: これ生卵ですか？
2: はい。
3: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3: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개라는 못 먹어요.
3: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0: 날개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5: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6: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6: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6: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6: 자, 많이 드세요.
5: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5: 닥상은
0: 많이.
5: 食べて 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5: 食べる의
0: 태형에
5: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6: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5: 私는
0: 저,
5: 사시미는
0: 회입니다.
6: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5: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5: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8: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5: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5: 이타다키마스
0: 와
5: 고치소사마데시다
0: 는 같이 외워두면 좋죠.
6: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이타다키마스 고치소사마데시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いただきます.
2: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3: これ生卵ですか?
2: はい.
3: 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 じゃあ納豆もダメ?
3: 納豆大好きです.
9: くいしんぼうカイトにおまかせ.
6: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6: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6: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 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6: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6: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0: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프리대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0: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 경찰청은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 간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EEZ,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

0: 군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5: 다베라레르,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다베라레르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다베라레마생입니다.
0: 이 경우에는
5: 다베라레마생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다베라레마생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
6: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6: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5: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6: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5: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9: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5: いただきます
0: 와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9: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0: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1: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000kHz.

0: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1: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 경찰청은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 간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4: そう.
0: 그래.
4: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3: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7: すみません。
6: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6: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응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5: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6: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5: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5: いただきます
0: 와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8: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8: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8: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1: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경찰청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 간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0: 이ただきます
1: 잘먹겠습니다
2: 식탁위에놓여있는집주인로봇하루상이말합니다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일본음식은건강에좋아요
2: 탐이하루상에게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1: 이거날계란이에요
2: 하루상이대답합니다
3: はい
1: 네
2: 탐이죄송스럽다는듯이이렇게말합니다
4: すみません
1: 미안해요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날계란은못먹어요
2: 가이토가말합니다
5: そう
1: 그래
5: じゃあ納豆もダメ
1: 그럼納豆도못먹어
2: 탐이기쁜듯이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1: 納豆아주좋아해요納豆는대두콩을발효시킨음식인데요끈적끈적하고독특한냄새가나기때문에못먹는사람도있을거예요
2: 네그런데탐은낫또를좋아하는군요사실은저도낫또를좋아해요
1: 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0: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중요표현은날개라는못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배우면싫어하는것이나못먹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生卵
1: 는날계란
6: 食べられません
1: 은못먹어요라는뜻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못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못한다는것을나타내는표현입니다동사
6: 食べる
1: 먹다의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1: 먹을수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
1: 의정중한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1: 입니다이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그대로외워주세요
2: 못먹어요는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1: 네못먹는것을말할때는못먹는것뒤에조사와를붙이고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하면됩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못먹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많이드세요
6: どうぞ
1: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たくさん
1: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1: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1: 의태형에
6: ください
1: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6: すみません
1: 응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6: 私
1: 는저
6: 刺身
1: 는회입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8: 에비, 에비입니다.
1: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1: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8: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9: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이타다키마스.
1: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8: 고치소사마데시타
1: 라고 합니다.
8: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타는
1: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8: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0: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1: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1: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1: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 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1: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1: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경찰청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 간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0: 감히 기쁜 듯이 말합니다.
1: 나또 大好きです.
2: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2: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いただきます.
4: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これ生卵ですか?
4: 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1: 納豆、大好きです。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개라는 못 먹어요.
1: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은
2: 날개란,
6: 食べられません은
2: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는
2: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2: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2: 먹을 수 있다 인데요.
6: 食べられる의
2: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2: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2: 그대로 외워주세요.
0: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2: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2: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0: 자, 많이 드세요.
6: どうぞ는
2: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6: 닥상은
2: 많이,
6: 食べて ください.
2: 드세요는 동사
6: 食べる의
2: 태형에
6: ください가
2: 붙은 것입니다.
1: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6: すみません。
2: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6: 私는
2: 저,
6: 사시미는
2: 회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2: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6: 에비, 에비입니다.
2: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2: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6: 무타니크, 무타니크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8: 스미마셍, 와타시 무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2: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이ただきます
6: 이ただきます
2: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2: 라고합니다
6: いただきます
2: 와
6: ごちそうさまでした
2: 는같이외워두면좋죠
0: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2: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3: いただきます
4: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これ生卵ですか
4: はい
1: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1: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2: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0: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2: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0: 양식을먹기도하나요
2: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0: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2: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0: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요저도여러가지음식을한꺼번에먹어보고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0: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0: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 경찰청은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두 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관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0: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0: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0: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 경찰청은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두 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관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0: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0: 날계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0: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1: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1: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1: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1: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2: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닥상은
0: 많이.
1: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사시미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
7: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8: これ生卵ですか?
7: はい.
8: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9: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8: 納豆大好きです。
10: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비핵 3원칙에 대해 NHK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켜야 한다가 59%였는데 반해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NHK는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발생시킨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925명으로 41%에 해당하는 1,205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비핵 3원칙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켜야 한다가 59%, 재검토해야 한다가 33%였습니다. 한편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3당의 합류 논의에 대해 이 3당의 합류에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였습니다.
1: 방위성은 12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9분쯤 북조선 동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약 90km, 비행거리가 약 6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측 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이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달 6일 이래로 올해 7번째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6시 반 현재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대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해 일련의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조선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침에

0: 러시아 공격에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 재차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아침에 걸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을 가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병원 등이 피해를 입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SNS에서 자포리자주 공격에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러시아가 사태 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비디오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조선 부대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조선의 공격이 늘고 미사일과 병사가 투입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의 나라들의 장래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공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1: 한국 경찰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체포된 사람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 남부 경찰청은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고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금품을 건네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 정보를 수집했다며 60대와 40대 외국인 용의자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 언론은 모두 중국군 전역 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60대 용의자는 재작년 이후 미한 양군의 훈련 시기에 맞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남서부 군산에 있는 기지 부근 호텔에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파일럿과 관제 간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군에 소속됐던 인물이 한국에서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중국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이달 중순에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동으로 항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과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목적은 양국 해군의 공동 행동 능력을 높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 5월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정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상 해역은 타이완 동쪽이며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 해경국의 순찰과 교통운수부 단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번 양국군의 훈련에서도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1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동부 해역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거짓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520명이 희생된 일본 항공 전복기가 추락한 지 12일로 41주년을 맞아 추락 현장인 군마현 우에노무라에서는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유적의 고령화가 진행돼 사고를 직접 아는 사람이 적어지는 가운데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갈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오봉 귀성객 등을 태운 일본 항공의 전복기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산속에 추락해 단독 항공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520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년이 되는 12일 우에노무라에서는

태풍 15호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락 현장인 오스타카 능선을 향해 유족이나 관계자 등이 위령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 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0: 날계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5: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자, 많이 드세요.
1: 도저
2: 는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닥상
2: 은 많이.
1: 타베데 쿠다사이.
2: 드세요 는 동사
1: 다베르
2: 의 태형에
1: 쿠다사이
2: 가 붙은 것입니다.
3: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0: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스미마센.
2: 여기서는 미안해요 라는 뜻이죠.
1: 와타시
2: 는 저.
1: 사시미
2: 는 회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2: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2: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3: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 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 와 타베라레마센.
2: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4: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 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 와 타베라레마센.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타다키마스.
1: 이타다키마스
2: 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2: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
2: 와
1: 고치소사마데시다
2: 는 같이 외워두면 좋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いただきます.
6: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7: これ生卵ですか?
6: はい.
7: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 じゃあ 納豆も ダメ?
7: 納豆 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 カイト니 오마카세.
0: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2: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0: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2: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0: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2: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0: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2: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